0: 유명화가 외롭게 하고. 감옥 가고 연합을 잘 내려가도, 미안한 걸 부르기 내려가도 그러면. 감옥 가고 연합을 잘 내려가니, 그 보고 하면 좋냐.
1: 에이.
0: 나를 외로울 수 있게 같았대. 위험한 시수. 뭐시야. 나 시수가 저거 같아. 살아가지. 티비샤 맘마 살아가지. 페토스 간나 페타망어라. 가보가 사기 비싸 말자 보고 가 보고 싶어 하지 마세요 이제 그냥.
1: 응.
0: 혼자고 배도망 올로.
1: 하와이캔 아기. 와서 하와이캔 아니 나 와서 리산데 더 Good Friday. 에이.
0: 네.
1: 하와이캔 아기 와서 와 리사. 주로 그 하자 맞제 우디제.
0: 네.
1: 기르나 하와이캔 아기 와서 와 리사 로에나 나 그냥 맞 리쇼.
0: 근데 지금 중간만 아까 보는 거만.
1: 오호.
0: 광고가.
1: 에, 근데 또 Good Friday.
0: 에, 근데 지금 중간 보는 거만 아까.
1: 에.
0: 근데 지금 아 순간 아까 와서.
1: 음흠.
0: 갑오 허이샤 허이, 근데 지금.
1: 에.
0: 응.
1: 비라.
0: 네?
1: 비라 어떻게 들려 허이샤 봐.
0: 야, 이 세계.
1: 오호.
0: 진퇴지 소년아 그대라 사지 호란. 그대라 사가 호란 사지 아마수.
1: 에. 아, 호소사진아 그에 이세가에.
0: 아, 근데가 니나 지수 아지시와나 스쿠루.
1: 에. 아, 아수겐 된다 더 Good Friday. 아수겐. 바나 바르케라 바에 스쿠루 온다 더 Good Friday. 부타타 보가이.
0: 아, 마티샤가 아이타.
1: 아이타 라카이세. 아이타 라카이.
0: 쿠코티 가이. 나이자이나 코나 보면 가도르무나 마과.
1: 오호.
0: 요르무 토타 할레오 클렐라. 이토 클로코.
1: 오호. 키 호토 펠라 레 모냐크.
0: 이왕 이왕 와 강원아 담아도 하이 우대기시다.
1: 아, 초대기시다. 간데
0: 도외. 아, 바인 다이 우대기다 와.
1: 왜 주야란?
0: 제가 무슨 이거나 뭐 무게나.
1: That's a Good Friday.
0: 나 고트나 센티야 홀에 진짜 뜨다 마가 뜨지. 담아 뜨지.
1: 아, 호세디에 길에 서노.
0: 담아.
1: 에르 고디엘.
0: 담아야.
1: 에르고.
2: 나
3: 아, 막 아우 가져가. 메디컬 담 아우. 아우 가가 보 아우 지시서게. 나우 가비 가이 왔을라 가이지 와보세요 뭐해.
1: 개헐어나 사이로 관한 하강완. 하오나니 줄로.
3: 에 아우 가져 와보자 시샤. 아소랄 팀 와보자.
1: 오.
3: 에우살이 와보자. 我站立在母亲母妈的，伊拉公司做公司厅，这里伊拉公司做啊，伊拉干了话题，话题，话题，哈啥么了？啥都听到啊？今天你听话，他们做不嘛嘛？嗯哼，我喊他们做不嘛嘛？哎，好关心个人，但对你听到他们话么子吧？我好听不着么子吧？
1: 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，好